0: 보통만 나도 거락네. 나와 내가 왜나 대대 사다해.
1: 유태게 노약의 퓨체크 플러스 포인트 각 RDB 유 플러스 비셔시 프라틸라브 라삭 사마긴 유태게라마 세트는 뱅킹 파트너 RDB 유 플러스 기누마 오버 비누엔마.
2: 에이비피리스 모터 컴퍼니 within 라지 세버크 오퍼데피드나 DPMC 라지 프라나마 아무탄나 빈두와이 이카이 이카이 하타라이 핫시아야이 하야시아야
3: රිය පැදවීමේදී ඔබ නිවැරදි වූ පමණින් අනතුරු වළක්වා ගත නොහැක. මන්දයත් සෑම විටම අනෙක් රියතුරන් වැරදි කිරීමට ඉඩ ඇත. අවධානයෙන් රිය පදවන්න.